0: Adri Aranda te sigue presentando Top 40. De 15 a 18, Top 40.
1: 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